0: 예?
1: 에 아우사카 아우사카지 사카
0: 아우다사카 아우다사카 마시는
1: 아우사카 에 아우사카 시자 사카 아우사카 아우사카 렐레 사카 아우사카 이봐 아게코 마실루 아센나 이가오르사
0: 고사게 가무